이것은 이버리 루루루 가수 가수 가수 가시안 가시안 가시안 야노 고로 도미닉 셀레 고로 바난 마르티 메고 미레테 고로 마마 제무 냠부고 고로 카레 냐고 림바 깁켈리아네 예 고로 고로 네나 엠베사오